하윤의 낭부 랑반 농사 럭시 꼬이바 감다바 두라네 코돌게 아니 수보다 답이 크레이 후이드롬 나와이 아마디 사리타 가스미르 아니 푸나 상미나바 마다미세이 세링바 비젠트 구마르 사르마 코돌게 아로이 비다 레이제레이 모이랑 템 널리니 디비나 사크바 마다미세이 세링바 나렌드라 닝옴바 농시다 농원바 타완타

이세기 마하오 아마타 마나디 동안 동안리 하이니 과이데기 코이톰 나르비 세디 까이르부터 모이기 마이크부 세타바니 마탕다 타미나르시 아셈 빔라데비나 세포마테미세 세링바나 사골샘 인드르쿠마르

0: 강강사 독솜 랑렌데기 코이 군웅세이 석바 다미나레 마카자 트럭보이나이 코이 송탐 제시카 데비데기 세이링 어묵분의 다미네시 제시카 하우레시
1: 세이링 아시게 마밍나 히양게 아레이 아노 시나타 마하이 마롱 춤나타 로징 로야 말하우타 닝탐 바우젤 부바타 닝오이 북닝 코이랑타 Lakli lakli hiyangai. Likla na oina tha. Yendo mapa satna tha. Kalien chikla hana tha. Ningtham chikla pairak tha. Kuthik pa na ngai na tha. Lakli lakli hiyangai. Chana reina leisat loi ba tha. Yubina yumthong tau ba tha. Komla na jerong pan ba tha. Lafoy na haimun fa ba tha. Ningol pukning malhau tha, lakle lakle hiyangai. Kungi fongna lokna tha, manja kada yongna tha, palem panthau setna tha, pirang minok loina tha, kundo paring lingna tha, lakle lakle hiyangai.
0: Angangsa, Jessica chongtham degi ekhoi hiyangai hainaming thon ba, pajarapa sairing ama. Na khuina pangthok pa thawungi ohum suboi na khoi taminare makha sa tharak pa sidi khoi pena sakpa amu tamine si ngasi ki akhoi gi thawrom da pena sakpi ge dori ba angang hekru jam nicolas haurasi

0: 시리즈 선하야탕 닥터비바 라이브 캐라이 헨버니 시리즈기 선하야탕 데이꼬록 탁탁가 파로이 말렘 레이드 수다 한자로이 나나이 또올버로마나 코미란미 싱글로이네 날람 헨또 헨바 싱기쿨 싱부남 터나바 타우랑 동작의 도이닝 타우
1: 타우나 아파발라니 나하기 여와나 파우타하부다 싱레 농된 콤발디 빠이마 카이는 빼레다
0: 이닝 타우
1: 안놈그랑게 나 통다 우셔로로
0: 파가니 닝토
1: 통나 파버로마 난니 나판다 하오무살로 생기 한접 밤보 진독라
0: 이닝토 나나이다 이닝통나 비비바 깡라팜 톤콩아보 나나이나 피곡샤나 야제리도 이닝토
2: 가나라이
3: 나나이 퀴리
2: 혹시 그막 랑기다 막 챔샤 샤골 샤무 고비란미 틀레
3: 파가니 말아오
0: 싱기 쿨까야 조이도드나 라이파키 아레파 사탐 랭드나 탐다 토나 파나 토당 야자게 남도 범바통 톡르바디 이마 라이파키 담막 로마 아이기 야이비 램 남막 비컴 나바 오이 크르츠노 시리고빈드노 차키니
1: 롱다 한거 로마
0: 이닝 토
1: 램 남막 남아 이파크 오이제로

0: 딸이 바로 마마.
1: 마빠이 붕어.
0: 마라스 감비싱 너싱 마스미나우 아니기. 밤봄 빵을 떠나 사이 뜨렛 아와 싱나 콘탁 란치 할마. 뿌리 메이테 라이파 간비케.
1: 마빠이 붕어.
0: 아와 땡골 불란 팜다 야비 마트와이 라우케. 렘호브 라미 마카이나 우빠이 딱바금 딱톡케. 샤나 라이파 마니포르 깅암 카이. 하왕롬다 티보마이 농숙더지리 농복다 까보땀박 파우드나 닝티 콩발 파우 산도키
1: 마빠이붕어
0: 샤나레이빠길람카이 티보마이 파우바 뿌리기람담니 강나바 마이딩우 가미싱기 콩굴 학분농용키
1: 마땀두기 아와란 앙악바디 마빠이붕어수 란속나키 레이바기다막 타와이 쿠박다 합두나 시바키드나 란텍나키 레바키 앙암바싱나 사캉비키도
0: 아와 땡골나 보이레이 메테이 미암보 까렐선 호이브금 호이크레타바다 이닝 토우나 토우나 양나 콩랭비럭드나 딜레이싱 콩더 람반 차든 레이름바 아와 싱부 타카이드나 보이레이 미암보 아와기 모쿠뜨기 몰로키
1: 이닝 토우 멋진 마나우나 아와 싱보 야이비 타와이 라우바다 이 박라바 브라즈싱 탕상 부닝 티 뚜렐드 쌈키바 보이레이 레이박 미암 봉자우 틴나 삭나 소나키바
0: 브리티시 서카르나 카시 젠티아 란다바다 땡방 비너버닝 토우가 밀싱을 하이자케 닝 토우나 수세레트 콩랭두나 카시 싱기마탔다 후에 란다키 카시 닝 토우 저버싱 파르가 브리티스키 마쿠타 신기
1: 마하라스 감빌싱아나 마나이 마신글로이나나 실렛 마뽕야이다 와이퉁라바다 피렌기 사헵 싱기 마폼다 시티 쿠신나나바 마빠이붕어부 타키바 레바 콰이나 캉이
0: 말리소리
1: 마빠이붕어
0: 메이딩우 감빌싱어 싱글레 농대는 콤바나 스리시저가나마 콩카부 쿠르만게 한두나 마나이 한접어로마 아이부 뻥맨두나 스리시리자가나마 콩카부 토건바 팡은비키
1: 마빠이붕어 마빠이붕어부 스리줏나 까야다 타자비리바
0: 뿌리레이빠기 와자라바 아와하기 마쿠따기 마니뿌르닝 땀바간비키바 마이딩우 감빌싱아 마시리 아나라용 캉다 샤나학장이 헤도나 헤이션두나레이레도
1: 마빠이붕어
0: 뿌리레이메이떼레이빠기 아마이바 아마이비 아캉 아히 까야와타나 라이통 쿠댕 이라 토니 빵톡리
1: 마빠이붕어
0: 닝템 뽁비 마시남닝 올 마하라니 꾸무디니 시리줏기다마 까야하다 와자라바 말리소리 사나꼬농 아직 빠힝가 빵컥 오이크레
1: 마빠이붕어 나나이누비수 이닝토 사나학상 이리바 퍼나바 징우 아시바다 아툼 아하오까 타우니 자기에도 마빠이붕어
0: 타우니가다바니 마마

0: 사무 니푸가 니빠나 가사길 레이박다 연토키 아두가 사무 딸에나 사나고 농도 보르키 사무 연박이 셀라두나 뽀이레이 마이따 일레이박이 셀통이 마땡 오이네키
1: 마니 마빠이 붕어나 사무 훔포 훔도이 파키
0: 넷댑 인펜트리기 시파일랄 호우다 마하라즈 소르짓기 마자이붕오 사나세히 어흥 여우키두나 란기 이랑 마니푸르수 여로키
1: 마빠이붕
0: 마하라즈나 랄로우부싱 마니푸르상락바 팅나바 마데 렁카이낙나바 마이테 일라미 카야마 타키
1: 마빠이붕오
0: 아 넷댑 인펜트리기 시파일라미 팅멍 암드라보다 마이테이 라미 삼리가 로이나나 아이부 아무카 하나 타키
1: 마니
0: 시파일랄 호바 까야 하키 레이파 기다막 가톡 라바 마토나 따나 욕 라바 사나 제히 어흠 행나 파키 마하라즈 덕끝키
1: 마하라즈 산르끝디나 벤비키
0: 마나비키 뮤티니 메달비드나 이까이컴 나바 옷키 어두부 마마
1: 마빠이붕고
0: 로마 아이디 닝토우 깐바다 사룩야키 닝토우 샘바디 칵 야오키데
1: 마빠이붕고 하우식디 봄나막 로이크레 봄나막 하우크레 보이레이 메이테일레바 마닝땀 날랭악레
2: 오자
0: 나올시 쇼목쇼목
2: 오자 나사뽕나나 구름자리
0: 야레 야레 호글로
2: 이마 나사나 구름자리
1: 야리 야리 허글로 허글로 낭기 오자가 가리 가리 노 따나 후로고
2: 파가니 마이베마
0: 나올싱
2: 오자
0: 이빠나 딱리베세 문나 따
2: 이빠 이봉어
0: 문나예 콩팜 마흠 잣바 콩팜 마흠 풍가 농둠 차바 세 타 마시에 차바 시 우레다나
2: 오자
0: 마시다 랩리바 피랩 마세 농샤 피랩 거위 아두가 숭고이 빠이라가 까람나탕 야나바 야나바기 몽 이빠나 카플레이트나 따까니 탕 빠리바 나쿳 아도 숭고이기 왕마다 틴독바야데
2: 오자
0: 아숨나 빠이가다바
2: 이빠이붕어
0: 아 탕따 서리서라 하이바시 이빠낫 이쁘낫 보탕 구탕 꼭대기 로이나락라바 마이테이 코이기 루동더 박라바 마히니다 아 마이테이 나낭 나와 오이링이더기 따딩 따딩 하이더나 아 단타 아마다 쿠징 레이드나 저고 샤바 덤비바 하위
2: 오차
0: 아 따딩 하이더나 쿠징 레이바 덤비리바도 어때이 까임떡이는데 탕 하이보다 쿠징 농나바 빅링에 되기 있던 미리버니 아이코에게 맥대이기 자고 여시 탕로 온다 따로 온다 윤펌 오이리버니네
2: 오자 탕기 탕로 따기 따론 아로바 마풍판에 딱 비우도 오자보
0: 아 맥대이 아이코에게 탕기 먹은데 말렘다 아니슈데
2: 오자
0: 아, 라이 팠다바 단톡바다 라이기 더럼 라이닝 라이 쇼울까야다 널링 아이더기 당 시즌 날에도
2: 오자
0: 살이 차라 강답이야돼 피톱 쏜거다보니 까이기 사톱 사골기 피톱 섹션 강부다해
2: 이뻐 이봉어
0: 사골 마북다 쏨나 나쁘곰 납두나 사골 타오르가 사골기 마북 마카다기 아람바일랑 칼락거다보니
2: 오자
0: 아 아드디 이뻐하는 한마크 있다 키바 사이너롤 아도 아무것도 이빠이인게 이빠기 막나 아무것도 올라
2: 오자 나사 토근 자기
3: 해 징우 코윤 라인 토
0: 아드니다 하

0: 야로이다바다 야니 하이데 놈로이다바다 놈근이 하이나 카쿰데
1: 제너럴 로마 얌 초리 아이 코이 아춤 모아 얌 왕리 나 코이 란 칼리 꿀리 비브 야드레 아이 코이 샷카니 가멘타 임폼 토건
0: 와팜마다 와잉온다 하이게다바 나떼 로마 아이기 타모이다 녹리 싱론 마쁜 늦고 신드는 레이저버 싱레이 빠고 너코이나 타워이 우시따버 웃리
1: 마니포 다르반 바운드리 서베 바운드리 브리티시 서카르 아춤바 바운드리 라인나버 호트나레 제너레 쿨리 사플라이 타울드레 바운드리 서베 랩레
0: 아 사헤프 너코이다 삐나버 쿨리 로마나 로이너럭테 아두가 British 사헤프 기다막 약가 잉두나 논저두나 작가다바 수우나떼
1: General 사헤프
0: 레이팍 밤는 아우르바 사무라즈 바디 잉그레이싱나 코이 마훔다 세이나 텐먹음 텔레 General 롱잠머 로마나 이마 레이팍 강 레이팍 기다막 콩팜 쎄 레이플리
1: General
0: 사헤프 나 코이니 약톡 리바 맵 야톡 리바 바운더리데 윰펌 오이르가 머니폴게 렁카이 눙들 레이저리바 군신부 카톡라가 사르베 따우나바 호나바 어두가 마두다 쌍그다바 꿀리 삐바 롱잠마로 마메졸레이리마 카이데 오이톡 따보네 렁카이 눙들 레이리바 군신부 딱톡라가 아노바 바운더리 야톡 바디 라이르나 샴나마 페이야마길람 헨젤락부 야로이
1: What? General?
0: 마북 페이북젤 싸우이 하이나바 아이기 샬룩보 밍온다 삐자가드라 마룩마 빵니 하이드나 아이기 람보 밍온다 란톡가드라 마시기 미롤나 하이엔기 미롤기 다먹 랩룸바다이 마시 롱잠바로 마음에 좋으나 하이리 이마하리 빡기 다먹 에이코이 통나 아프나 랩룸바다이 이마하리 빡기 다먹 토와이 끝톡바다이 시리즈 천하 야탕 팡러바데 콩팜 마마 홍드 너머니 불셔나 가이 빡기다막 능크에게 아래퍼 삭담기다막 란토그니
1: 제너럴 로마 커리 하이리 What you say? I mean war 커리 하이리 What you say?

0: 아빠 아이 본 거.
1: 마마, 시에게 컴렌 망란다. 본토 복바이 바이붕어 가봐. 발레미마 복비 몽비점션 올릴다 오르미. 그리 구덤상덤보 오이리가봐.
0: 마빠 아이붕어, 가리 토이나 와퍼로이. 라이오이 크라바이 이님 이구 오이바보 콤렌 망란 자덤보 오바디. 야이퍼 망골 비나비바니. 분시 눈상나바기 구담 장담 니도 마빠이 붕어.
1: 아, 마마. 아두나 숨라가더라.
0: 마빠이 붕어.
1: 이빠 삭라바 야암바자가 싱비바 우룽뿌레. 이나오 이붕어 다무돌. 꾸이래. 마와 마빠옥 따키다바. 아이기 퀘리 노펌 따펌 터발기암 시파이. 아, 강호우다나 닝싱레이.
0: 마빠이 붕어.
1: 어. 뭉시다. 앙앙 오이링의 이시엔 정도나 사나봐도.
0: 아빠이 붕어.
2: 이빠이 붕어.
1: 아, 이빠기 뻥나.
2: 이빠이 붕어.
1: 아, 야래 야래 야래.
2: 이마이 베마. 나사나 구름자리.
0: 야래 야래. 아, 이마기 뻥나.
2: 이마.
0: 땅 낭기 오자가 와리 아둑 사나 저호로. 아, 이마. 나쁜 나이 하바야나바 마텔루 코이 랑키게코
2: 하그니 이마이뱀
1: 아 이빠기 뽀나
2: 이빠이 봉어
1: 이빠는 낭부 꼬우디 아테이기 나떼도
2: 오자
1: 한덕 라호르드게 락바 탕데 따다 마파 레이트나 하이라바 펀자비 마하키 람바 오이나바 마이테 레이파케 탕히바 카나가 람바 토우그니 하이두나 레이파키 앙암 마토우카야 시리즈 야우나 카나크레다
2: 이빠이 붕어
1: 아옌

0: 박항이.
1: 어자.
0: 마기 아란 바이 복하이비나 극신 나와 땡골 뚬나 핫키버니. 이 빠기 붕어 뽕나.
1: 딱 비요도 이 빠이 붕어나 차다.
0: 이 자수 탕기 탕론 따기 따론 설사라 구쟁 깍바 탕하이다. 하이 식마 로마 이기 신담 로이니.
1: 어자.
0: 아드나 라호르드기 락바 탕하이버가 람바 빠보다 아노빠 빠르완 아무뜨는데. 아드나 이빠기 빠우나.
1: 이빠이 뭐.
0: 이빠는 낭보 라호르드기 락바 탕하이버가 람바 빠한닝이네.
1: 하. 이빠이 뭐.
0: 아 와람머시레 이버나 마하라즈 찬드르케 테이닝 템피샥 앙암마토 케빅나 곱나 와타 나르바 마통다 레이파케 밍쳇 부르까다바 아마토나 레이바이샤가 라호르드기 탕헤이브가 람바 빠바다 노브르로이 칸바나 레이파키 타우가이 푸나발렘나 크레네이
1: 푸나막 오사기 타우자니 레이바 켈라이 헨마니 이빠이붕어 방드르바나 차파우나가 라호르드기 락파 탕헤이브가 람바 팽네제게 마니푸리 마기 마이 뿌럭뻥암제게 남드라마 마땅 톡라바 타와이 시타자 크게 실고빈다는 샤키 오이 크르샤노
0: 아이 샤기 와이 따바다 아 알로에르 와이 벨레 마시에 코이는 끌라가 하행 뭐 코이 람비 알람가다바 나따바라
1: 이파 이봉아
0: 아 마마라이 빡 마름 담기다바 야이비 타와이 타독뻥암바디 뽁뽁이 마이 야레 성느 서가 까버니 샤이붕어 아 허글루 이빠기 나올싱 이빠나 탕이 탕론 따기 따론 아주 꼽나마 카타나 따기도 이빠기 이붕어
1: 이빠 이붕어

0: 뿌리니더.
1: 이뿌 롱점바 토바.
2: 아, 딱 비견이더 닝템.
1: 레이빠기더먹 이뿌는 로비디바. 마멀 나이더버 터당까야 시기더먹 나슈나. 응시 꼬롱롱 레이빠기 펌터로이 레이빠미야 망 북한바 펌 틴독세리뿌.
0: 그리고 닝템.
2: 북한바 펌. 아, 닝템.
1: 심나다나 록신비시도 이뿌.
2: 레이빠기 마뿌릴. 똘라바는 아이나 보다 북한바 펌턴 텐독바디 아 나나이나 보기 라이버 켈라이 헨버니다 닝템
1: 이뿌
0: 북한바 펌턴 텐독바다 마뜩 샤하라발레 바키디 앙한버니도 농아해래 시드기 위에는 농아이버까이도 울레랑거니 세리 고민나나 타우샤한비리
2: 아이나 위붕어 앙한바 탕갈 제너렐
0: 까나레
3: 앙한바 나나이코일리지
0: 이닝 타우기사나야탕니 허지국 참무기 돌아이셈사오 메저 제네레 롱자암바로마 북한바 팜톤 팜비크라바 뭐 상가이다 나바자이빙군 고
2: 뭐 상가이다 나
0: 고미라미 양암바 타오갈로 인해 틴가다 바니고
2: 뭐 상가이다 나
3: 파근이 양암바
2: 틴가다 바 헤메이테이 복비마 마니뽀 아와바타나 나사룩 오이르비마 이만한 게 컴랑 라문부 돌러버는 샤로마나 번돌로 오며 싱벙은 모시겠고 이마 아 이만한 게 나땀박도 복셔바 나땀박도 쏘셔바 가야 달라이벅 버리바 하 고빈데 이붕어 헤이보다 오빠 강바 이마 레이빡 강레이빡 남기다먹 아이 행리 로마 힝키가니
3: 이닝 타우 타우랑 분별로 이절해
2: 아 눈시다 해샤나꾸 눈 낙붕악 신자박이 타글 펑자바 제너렐 로마 아이까야들라이버 파리바 응시디 이밋어세 빼는 학기샥담세 이행리 해깡레이 빡기 피라 나는 떠오나 하이는 홈나 빨리 하 남기다 먹 돌라버로 마나 쇼톡리 나 팜다 이까이 콤나바 우쩌리
1: 이뿌
2: 하 마시디 샤이니 남보 뽀르래 아 빵을 마잉 슈따레 운치 산디하수 외럭래 와두부 아흘 오이라바 제네렐 로마나 마시마디 하이리 마닝 땀마 빠이바 닝 땀마게 피랄 피랄라세
1: 이뿌 사무 탁기도라이 탁달랭 컷비로
2: 하 아까리 하이바
1: 사무 탁기도라이 탁달랭 컷비로 이뿌 누가이나 보타비로 레이파키 앙암마토 나나이나 샨까야가 로이나나 뭉부 상가이다 콩도이 비르시도 이뿌
2: 닝템

아카스파니 임팔기 강라센엘기 니미당기 토럼 다비람 리브싱부 암버지 톱솜나 다람나 옥셔리 크름저리 아우직세넬 시당아시 니미당마디 하잉기 산독세가르바 토럼싱 삼럽나 닝싱저리 닝싱저바 시글로이버가 산독세가니 마니프리 플레미세이싱 나시 니미당 뿡따룩 미닛 이후 건강기 토럼다 따한제가니 아홍 상범 아네소리 데비나 삭바쿠능이쉐이 마카사 타락바다 탐저리 석탐 탱만 중에이 어흠 수바 땅극다 품디기 단타 아이바 독터 K.H. 사몽오 콘젤다 라이스럼 닐리센드라마디 쾌락범 미낙시 토름부톡바 농톰범 로마 누미당풍 따렛 미닛 이품망아 타한저그니 타시기세이 타시기세이셋바 시즈구루마염 수시트라데비 세이링바 비몰피보 부톡바 하이크루즘 데벤드라 풍 따렛 미닛 양카이 타한저그니 마니프리 플레미세니 칵 마탕마탕오이나 마니말라르기 시티포쿰 탐저리 나시 누미당 풍니판 마카사 타락바다 타한저그니 마니프리 마탐쉐이 나시 누미당 풍니판 마카이 타바 마탐다 타 풍비그니 나하롤기 콘젤 나시기 나하롤기 콘젤다 타한저그니 강아복다 레이버 슈르 호스피탈기 매니징 디렉터 오이나 레이비리바 Dr. Somen Kumar Laishrunga, Unaduna Wari Saba, Unabigadaba Umar MK. Pungmapan Minitara Mangatamjari Ohong Sangbam Anisuri Devinasakpa Kunungishai. Nasinumidangi Pungmapan Makai Tamjari Sahityagi Thorum, Thorum Masida Wahengbam Ramen Maitedigi Wari Macha, Koisnam Suniti Vala Devidagi Sairingamadi, Dr. Kangabam Mamton Devidagi Wari Tawfumbigani. Thoram Lantok Pigadabi Kwerakpam Minakse Devi Thoram Putokpa Rice and Singtham Pungtara Thamjari Adomna Kwaidan SMS Madi Postcard Ki Khutangna Khanbirakpa Manipuri Film Isai Sing Matang Matang Oina Hayeng Ningthokab Namit September Ki Tarik Kunga Matoi Ayukki Pung Manga Makhai Taba Matamda Kangla Senilgi Ahanba Thoram Paring Sandokpa Hoogjagani Thoram paring sigi ayuk pung manga minit kuntra tari chatpa matam da lantuk segani yakai rul. Hayengi yakai rul da lakha chagadaba seishak pasing di, bena yakai rul da sinam acho pasing. Apun bagi konjel da ima lewakku saithabi shay. Laishon isay da songtham sanatum bidevi. Aribam Shyam Sharma madi yangnu galmai. Pung taruk minitara lu singu wafam da tahan jagani, pambi sing da har potas diyauriba potasiam gi kanavasing. Surai Sam Santi Laiman Sakpa Maitei Sei Thamjari Hayeng Ayukpung Taruk Minit Taramanga Ayukpung Taruk Makai Tawa Matamda Tawa Fang Bigani Mairembam Nilavati Devi Yumlembam Arun Kumari Devi Amadi Haubam Nivarani Devi Nisakpa Matam Isheishin Matang Matang Oina Pung Taruk Minit Ipumanga Tahan Jagani Manipuri Matam Ishei Hayeng Ayukpung Tarit Konjal Nasum Hayengi Nasum Da Tahan Jagani Yai Fayumbal Githoram Da Aljamar Lena Khangdoksi Hiramaside expert oina saru yabigadaba district mental health program Imphal West the district nodal officer

작가는 다 숨어 하이비우더나 산장으로 가면 동계라 푸는 싸우러 가면 시가디 하이비도 헤토이다 빨리 맞던 콩도이라 시도 메마샤나 할랭아 시도 아숨나마몸랑렌 마사 토이비 비엠맘 빨리 마마돈 마나이 세누 옛가 오이가 타오갈리 비엠마나이 아이다슨 가이다로이로이 락바도 아이 비엠아이 비엠아 샤나한 하제이다 토이비

아니 수바 플름 세 쿠돌 덤저리 쿠돌 덤저리와 플름 이남마 세색리버싱 나오이머디 부스바라니 세랭바 런짓 인토우자 세랑바 나나우 사골망

깨기는 관 꿍이 안 변이다 사나 한. 아이봉아 비다디 낳고 비다디 낳고 마기 신우 하이비도 야드 야드선 마 상카라 허리봐도 고이닝 다리라가 꼭꼭꼭나 보이다가 노이래드나 신우부 하이브라네 신우부 낫다버라이 빠이봉아 비마샤나 한 신우디까 다이디기 거이가다기 아두디 비라브라 마니다나 아사나한 파이봉아 나몽엄제로이 남다바야디 사나한 이 파이봉아 나몽엄제로이 남다바야디네 사나한 파이봉아 나몽숭엄 행엄제로이 오이 마탕칸바이낭앙고 색보다 신탁가신 카가아랑아랑나 공바사이 똥제이 나미비 빠로 사노하이드나 오쉘랑바 비비에마도 와파이봉이 망고한 겐종왕대 해관태이 제노잔비 스나이비에마 아이시게 까뿌라우 하이베니 까리누니 스나이비에마 시수시드나 나나이 세노 이미나디 따라우따라우 까라이데기 삐네 까우까도리베노 하이 딱켄쿠누 공존비 빠존비 나메뚜다 고도미나 쩍라우나 틴젤라가 까뿌드나 하이마 아이비에마 나나이 세노라이 샤라이 샤네 갑자기 아 손은 세노와 짠비게 미깝미라 콘다보다 마 빠이봉아 마 탕칸바 세노와 짠비 빠이봉아 마 탕칸마이게 망원 겐종랑 미깝미라 콘다보디 이 몸랑리 샤 토이비까리 돌아보기 빠이봉아 에이쿠이 빠이봉아나 와라피보다 에이쿠이 샤나이비에마시 반품자드나 빨라마니 에이쿠이 샤나이비에마 시레도이 빠이보 거리 하이바 예게 모랑 라이 빠따 덕담어 샤트라바 가담어 뽐드라바

긴게 할아버지 아이 거의 샤나 아이비에 마 힘껄럭껄럭 큰저이도나 못나 꼬리 하이바 고만뿡다 긴게 농야이까다 긴게 할아버지 이 몸랑리 샤 더비 힘껄럭껄럭 힘껄럭껄럭 큰저이도나 못나 아도디 이 샤기 더와이 힘껄럭

나몸 팀비드로 시콩나 통해서 새기기 꺼리 하이바 도이비 앙엄마랑 야이들라 이 하이바니 도이비 낙가 나마 뿜뿜뿜나 시방아빠 강은이도 사리소 낭고 가보는 샌미미라이 뿡빠람 동이 마이게이다 미나일라이 탕호이나 낭고로이 다게 낭기 까옥자마만나 룩바 간가원 사나 간가원 올레라가 마당 간마이네 있으니라이 바링아이 모이랑 파이리까이 된다 짜닝바다짜 세닝바다세 강은이도 사리소 아숨나나나이나 두번나띠라우 Baby, be my punaiza hanbaga.